0: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1: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We're Hope Radio. T8WH Palau.

0: 1-800-795-8581. If you're ever in Warsaw, and we actually have a family with us now that have been coming here to NBCWO for the last 2 months, calling it their home church, that we're listening to our broadcasts on the FM stations, and I thank God for that. We had a couple ladies visited the other day that ha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broadcast, and I thank God for that. So you're more than welcome anytime to come, and I can tell you one thing, you'll find the love of God here. But the church is located here in Warsaw at 741 East Winona Avenue. 741 East Winona Avenue. Our service times are 10 o'clock a.m. On Sunday morning and 6 o'clock p.m. on Sunday evening. Yes, you heard that right. We have church on Sunday evening. We also have a casual Bible study at 6:30 p.m. You're more than welcome to come and just spend time with us loving on God. And as I tell the church here, one guarantee I make, if you love on God, He will love on you. Guarantee you. Today's message is entitled, Message of the Cross. Message of the Cross. You know, I've been preaching the cross here at NBCWO for, you know, the beginning of the church 12 years ago. Before that, when I was associate pastor, I preached the message of the cross. Again, God works most wisely and most powerfully in ways directly opposite of human expectation. God works most wisely and most powerfully in ways directly opposite human expectations. Opposition or hostility exists between the wisdom of the world and the wisdom of God. This shows up big time when you talk about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world cannot, and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it,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sadly to say, most Christians don't understand it.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7 and 18 says, "For Christ sent me not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not with wisdom of words, lest the cross of Christ should be made of none effect. F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if there's any preachers out there listening to me, "f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that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ich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Cross in the Greek. And I don't try to pronounce these Hebrew and Greek words. You know, I used to go to Guatemala on mission trips about 14 times. And I always just brush up a little bit of Spanish to be able to be polite. And people would ask me, "Pastor Ron, when are you going to learn to speak Spanish?" And I says, "Why in the world do I want to learn to speak Spanish when I haven't learned to speak English yet?" Folks, I have trouble with some English words. And so I don't try. I'll spell them a lot of times. But in the Greek, and you can look it up for yourself, cross means the word of the cross stands for the gospel. The word of the cross stands for the gospel. So when we are speaking or teaching the gospel, we are preaching or teaching the cross. Do you get that? It's so simple and so easy. So when we are preaching or teaching the gospel, we are preaching or teaching the cross.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2 through 25 says, "For the Jews require a sign, and the Greeks seek after wisdom.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unto the Jews a stumbling block, and unto the Greeks foolishness. But unto them which are called, both Jew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Because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en,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en. The power of God is in the gospel, the revelation of truth. It is in the cross, the victory over sin and over death. Ephesians 2, 14 through 16 says, "For he is our peace, who has made both one, and has broken down the middle wall of partition between us, having abolished in his flesh the enmity, the enemy, even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for to make in himself of twain one new man, so making peace, that he," speaking of Jesus, "might reconcile both unto God in one body, by the cross, having slain the enmity thereby." Reconciled means to make friendly again, to settle like a quarrel. There's four Greek words, but here the one means to change from one condition to another, so as to remove all enmity and leave no impediment to unity and peace in one body unto God through the cross. Jesus Christ, through the cross, has brought mankind back into right standing with God. Those that will accept what he has done for them through the cross. For all those that will repent of their sins and accept what he has done for them. Jesus Christ through the cross brought mankind back in right standing with God for all those that will repent of their sins and accept what he has done for them through the finished works of the cross. Colossians chapter 1, verse 20 through 23 says, "And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unto himself, by him I say, whether they be things in earth or things in heaven." The blood of Jesus shed on and through the cross satisfied the demand of God's holiness. Establish a peace bond or covenant with those who receive him, reconciling us back with God, making us friendly again. Verse 21 says, "And you that were sometimes alienated and enemies in your mind by wicked words, yet now has he reconciled in the body of his flesh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and unblameable and unreprovable in his sight." The death of Jesus Christ restored the harmony and the fellowship that once existed between God and his creation, made us holy. Holy means sacred, spiritually pure, set apart. Blameable means deserves blame, but he made us unblameable. In other words, we're not deserving of the blame. Reprove means to rebuke, to express disapproval of. but he said unreprovable. That means there's no rebuke. There is no expression of disapproval. Verse 23 says,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grounded and settled, and be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the cross, which you have heard, and which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 which is under heaven, whereof I, Paul, am made a minister. If we continue to walk in the victory of the cross, we keep our faith in it, we will not be moved. No matter the hardships that may come our way. Colossians 2:11 through 15 says, in whom also you are circumcised with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and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buried with him in baptism, born again, wherein also you are risen with him through the faith of the operation of God who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you being dead in your trespasses and your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has he quickened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you all trespasses, blotting out the handwriting of ordinances that was against us, which was contrary to us. Took them out of the way, nailing it to his cross. Removing the whole law of Moses that was against us, including the ceremonial parts. We don't need a high priest. We have one in Jesus Christ. We don't need the blood of an animal. We have the blood of Jesus Christ. We don't have to pay for our sins. Jesus Christ paid for them. We have access to the throne room of God through Jesus Christ, his holy Son. Verse 15 says, and having spoiled principalities and powers, he made a show of them openly, triumphing over them in it. We don't have to defeat Satan and his powers of darkness. Jesus has already done it by and through the cross. Colossians 2, 6 through 10 says, as you have therefor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ou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as you have been taught, abounding therein with thanksgiving.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after traditions of men, after the rudiments, which means principalities and ways of the world, and not after Christ. For in him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Godhead in the Greek means deity. Deity is the state of being a God. Jesus Christ is the personal and bodily manifestation of all the fullness of deity. Goes on in verse number 10, and you are complete in him, which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ies and power. The word complete, and this is my definition, nothing lacking, nothing to add. Our total in complete victory over the powers of darkness is through our faith our trust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cross is everything t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did for us. The cross is every word He spoke. The cross is every miracle He did. The cross is every drop of blood He shed. The cross is His death. The cross is His burial. The cross is His resurrection. The cross is His defeat of the powers of darkness and Satan himself. All the power that is invested in His name is in the cross. Power over sin and death are in the finished works of the cross. This is all ours. This all belongs to the children of God. This all belongs to those born again, all through our faith in the finished works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our precious Lord and Savior. The finished works of the cross.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re was a price that had to be paid because of the rebellious sins of humanity that started with the fall of Adam back in the garden. God needed another Adam, the last Adam, not the second. Because if it was if Jesus was the second, that would leave room for a third. He was the last Adam. So there's a first Adam and there's a last Adam. God the Father needed somebody to restore, reconcile humanity back to Him. There's only one that could do it. And that was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because He had walked on this earth 33 years, never sinned. So He could take the place as a spotless lamb to shed His precious holy blood on and through the cross for the sins of humanity. Jesus said, Father, I'll do it. And so He came. Came as a babe in a manger. He grew, baptized in the River Jordan by His cousin John the Baptist. Started His ministry walk upon this earth. Saw the sick healed, the lame walk, blinded eyes opened, dead raised to walk again. Saw many devils cast out of people that were possessed by them. All of that, I believe, is part of the cross. I believe all of that is relevant to us. But then came that night in the garden when Jesus was in great agony. And the Bible says that blood mingled with sweat poured out of his forehead. His flesh was in agony because he understood. See, Jesus came with full reality that every word that had ever been prophesied concerning him would be fulfilled. He knew it. He prayed the same prayer three times. And part of those prayers that we are told, in my own words, "Father, if it be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In other words, that was his flesh crying out. His flesh saying, "I don't want to go through with this." But immediately his spirit kicked in. And he said,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Now again, he's talking about the will.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Jesus' flesh didn't want to die. He was sinless. He didn't deserve it. But yet he knew he was the only one that could fulfill and reconcile man back to God.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I believe if there's any prayer that we need to pray as individuals, it needs to be that same prayer. Not my will be done, but your will be done. Because understand,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me. It wasn't about Jesus. It was about the will of the Father being done. Peter cut off the ear of the soldier there. Jesus healed him. He said, "Don't you know that I could call more than 12 legions of angels?" For 6,000 in a legion, that's 72,000 angels. I read in Isaiah where one angel killed 185,000 Assyrians. Jesus had the power. If he'd have given in to his flesh, he had the power to destroy this world. But he crucified his flesh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 want to talk to those right now that you say, "Pastor Ronnie, I'm not a born-again child of God. What do I need to do?" I'm going to ask you to say a prayer with me, and I want you to know up front, this prayer don't save you, and I want you to know I sure can't save you. But if you'll say this prayer and mean it from your heart, you will be saved. Would you repeat after me and say, "God,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I come to you a sinner in need of a Savior. Right now,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I repent of my sins. And I ask you to forgive me. I ask you to wash them into the depths of the sea, never, ever, under any circumstances, to be remembered no more. Jesus, right now, I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to be my Lord and Savior. In Jesus' name I pray. Amen and amen."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confess to somebody that on such and such a date,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If you can contact me in any of the three ways that I give you and I don't have time to get them out today, I want to be able to rejoice with you. I want to rejoice with the angels. God bless you and God keep you. In Jesus' name, amen.
1: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2: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모든 사람, 곧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치유, 번영, 안전, 복지, 평화, 이 모든 것들은 그 복음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이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이 기도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서 물려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곧 주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주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름 지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신 그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인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몸, 곧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를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 믿음 워크숍, 페이스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 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편을 이곳에 공유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 재정, 상황 해결 등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0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 두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침대 옆 탁자 위에 두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곧 나와 실바노와 디모데가 여러분 가운데서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와 아니오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이며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거는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이며 그분 안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될 테니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말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약속을 압니다. 모든 약속은 예입니다. 예라면 아니오는 없습니다. 어쩌면 또 없습니다. 만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약에 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 구절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 또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입니다. 우리는 다시 누구든지 라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나 태도, 사는 곳, 버는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입니다.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죄가 넘치면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우리는 그 구절을 잊곤 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훨씬 더 넘쳐 흐릅니다. 없애야 할 무언가가 있나요? 은혜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훨씬 더 넘쳐 흐릅니다. 격렬하게 흐르는 물이 댐을 넘쳐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훨씬 더 넘쳐 흐릅니다. 자, 이제 죄를 없앴으니 이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입니다. 아니오도 없고 어쩌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기로 했다면 아니오는 없습니다. 만약에라는 말도 없습니다. 어쩌면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듣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예이며 아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을 그 목소리에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이며 아멘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더 나쁘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이며 아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거짓을 통해 그의 영광 아래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저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씨앗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을 옮길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 함께 누가복음 11장을 보시죠.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실 때 청중 가운데 한 여인이 소리쳐 외친 장면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저주로 기른 젖가슴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오히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키라.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킨다는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저는 우이스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그리스인들이 썼을 법한 방식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다만 그는 영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어기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번영하는 자들이다. 제가 25센트 동전을 가진 여인에 대해 전한 간증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어쩌면 효과가 없었을지도 몰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치유받지 못했을지도 몰라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순간은 있었을지 몰라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어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기지 않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해 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함께 가봅시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는 없을 것이며 어쩌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4장 29절, 너희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부정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테니까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별로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제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채찍 자국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디가 사기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 불쌍한 신디 또 한 명을 잃게 되겠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려 뒤돌았죠. 그런데 다시 돌아서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셔야 해요. 그때 저는 이건 참 고귀한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셔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게 대답하셨는데 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리치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진지하시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녀를 이미 고쳐주었다. 아이고,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온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이미 고쳐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순간 신디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고쳐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결심한 것이었죠. 이미 암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 치료도 시도했지만 그녀가 너무 아파졌습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줄고 있었죠. 그녀는 죽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녀를 고쳤습니다. 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1년 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신디는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입니다. 나쁜 소식들 그런 것들은 듣지 마십시오. 고려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굳건히 서고 헌신하며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그 산이 움직일 때까지 그 앞에 서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약속된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에는 40일을 견뎌야 한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굳건히 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키십시오. 채권 추심원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키십시오. 한때는 상황이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금을 연체했고 다행히도 전기요금은 대부분 제때 냈습니다. 전기가 끊긴 날도 하루 이틀 있었고 물이 나오지 않은 날도 하루 이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분은 내가 부유해지도록 가난해지셨습니다. 이 길을 더 걸을수록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구서를 보지 않기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수표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은행원들이 하는 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내가 부유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간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간판 사업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빚을 좀 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저에게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 유산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모든 빚이 갚아질 거야 라고 말했죠. 저는 그분에게 돌아가신 친척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그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는 와 그거 정말 멋지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그곳을 걸어 나왔을 때 국세청에 단 한 푼도 빚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단 한 푼도요. 왜일까요? 제가 버텼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일 때 저는 헌신했거든요. 저는 제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은 좋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주목했죠. 예수님께서는 제가 부유해지도록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치유받도록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읽었던 구절들로 돌아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 믿음을 나누는 것이 곧 서로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집으로 가져갈 실전 지침입니다. 제가 돌아오면 간증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은 일어서셔야 합니다. 일어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 산에게 말하기를 좋아요 예수님 우리가 말해 볼게요. 우리가 말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말할 거예요. 사실 제가 큰 소리를 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산아,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할 것이며 어떤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보고도 듣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 산아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썩어질 만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글쎄 어쩌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에 대해 말할 때 사도나 선지자, 목사나 교사 같은 직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는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끼어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견디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은 절름 발이었고 말도 못하는 명백한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와 함께 걸으며 아이가 자신과 함께 걷게 하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3년 동안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고 말했죠. 3년 동안 매일 아들을 걷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고 말했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 아이는 완전히 치유된 채로 눈을 떴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원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헌신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아니오도, 만약도, 하지만도 없습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글쎄, 만약에 닥쳐, 마귀야, 넌 거짓말쟁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한 후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토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십시오.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테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에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들, 곧 아버지의 뜻인 이 기도들을 아버지께서는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어떤 기도라도 아버지께서는 들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보다 적은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구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0: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가서 주님께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목격했던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이자 나타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즉 그분을 네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저를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 혹은 방금 거듭나신 분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버지께 구합시다.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분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배속 깊은 곳,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이 배운 적 없는 그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T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3: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HWH Palau.

0: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직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며 우리의 삶은 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읽었고 백성들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편 138편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시고 주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 Come Alive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활동적입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치유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생명과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 고 말한 것은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경비하고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놓쳐버린 슬픔 때문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록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즉 그분의 이름이 암보다 높고 억압과 우울, 불안, 두려움보다 높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즉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보다 높다고 하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119편은 율법과 말씀에 전적으로 헌정된 편입니다.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시편의 각 절은 알파벳 순서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분명 매우 아름다울 것입니다. 첫 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절은 그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답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메리베스 메리베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베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10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나이다. 저를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소서.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12절, 오 주여, 주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저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13절, 내 입술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선포하리이다. 14절, 사람이 큰 재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듯 나는 주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리이다. 15절, 저는 주의 계명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합니다. 16절, 저는 주의 법도를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을 매우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철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의 날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과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켜보시나니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절에서 내 입술로 주께서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율법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나는 주의 규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나요?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계명들을 네 마음에 새기라. 너희 자녀들에게 깊이 새기게 하라. 그들과 대화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라. 이 말씀들을 표징으로 너희 손에 메고 이마에 묶으라. 너희 집 문설주와 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앉을 때나 설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잠자리에 들 때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즉 신약성경에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렵구나.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를 거슬리게 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기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 중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압니다.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던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기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위에 서 있던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이를 그 가야 할 길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삶에는 훈련이 따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삶의 훈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격려의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며 아들로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훈계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힘든 일들을 견딜 때 물론 우리 육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명성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죽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은 그것을 지극히 높은 권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분의 이름, 곧 우리가 무릎 꿇고 응답하며 그 이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지난 주말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제가 성경을 언급하자 한 어린 소년이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7살, 8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 성경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처럼 단지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과시하기만 좋아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가 한 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회개할 때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언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Come Alive EZ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Proclaiming God's goodness, we're TA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4 hours a day.
2: TA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A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AWH, Palau.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